0: 라디오 말레이시아 빵 FM. Radio Malaysia Pahang FM.
1: 아우두빌라히미나쉐이탄이르라짐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 알함두릴라히 랍빌알아민 와살라투 와살라무 알라 사이디나 무함마드 와알라 알리히 와사히비히 아즈마인 알라훔마 꾸심 라나 민 카시야티카 마 야훌루 바이나나 와바이나 마아시야틱 와민 타아티카 마 투발리구나 비히 잔나탁 ومن اليقين ما تهون به علينا مصيبة الدنيا ومتعنا بأسماعنا وأبصارنا وقوتنا ما أحييتنا واجعله الوارث منا واجعل ثأرنا على من ظلمنا وانصرنا على من عادانا ولا تجعل مصيبتنا في ديننا ولا تجعل الدنيا أكبر همنا.